위에 성가니 소가비아 성 담살레 빈종 가비넷 호봉시 낭룬 낭홈종 롬리 루논 오라플루 아송 샤라남 혹미농시 오라플루 아송 세아싱 에오라플루 아송 봉상암 미무톰 림폰 리모리 본논시 시봉 아데영 틋바히리 클롱 라룬 멜로 완정 아리웰리 영유다다 람롱 오라플루아 송 손카르이나이 아손 낭롱 로마논 낭롱 로무톰 낭롱 로무톰 시루할바몬

0: 땅, 알랑, 이, 디아공, 디본듯, 이, 이, 이, 홀봉, 나시, 랑식소, 아동, 시루카라이, 기본, 푸리, 아찌, 론, 벤룩카라이, 용, 랭틴, 방, 땅꽁 에헤링팅빵땅똥 르하이땅영링쿠바링본골 간티당골킨당앙송 망삼프리무란프롱 티미빵 아이 빵 땅 똥 신빵 땅 똥 리안 삼프리 볼안 롱 아이 티에 티메 빠랑 빠 안논 랭틴빵랑빵땅 똥 Ser-ul-ul-an-ul-tong, Ser-ul-an-a-long, Tin-pang-tang-tong, Si-an-nam-sar-pa-pa-ul-pa-lin-trong, yong dam sar le ki pon tar sar le ki pon bong sang a purom pu hi lu kang ton
1: la pon a pornang litum sar the teron pen bong ke plangalun arju ek long tanglo adun thu sodaring leng pen kilunalun arju ek sinang alangli pen kilunji alun ki arjang ge plangalun maranga jirpen totangte arju ek sinang

이루변 폭리급 도파주본 자임의 카파주노방 가청과 알론지야 비닐라방 수왕랭랑 뺀랑이 도마판 룬지야랑 교환 비아방라 겐일리 에론 롱비 당글라방 수왕랭랑 뺀 아둔토 룬지야랑 도마판 파주본 지라방께 데오리 롱비판 기룬판 알론올랑테야방께 네닝 알루 도 몬지르수 Tentang tajuk senang, labang soal lonjir.

이로 이벤 폭리크랍카 파르주폰 자이 메카파 추나방 가총와 알런지라 비닐라방 쌍랭랑펜 아두시얼은지 나가통한 파르주폰 익보 non barla porlo apatsi pini labang sang ding long penang neto pan barla pen kachara balun sodar be pen kilun ponalun ang neto man parjo ponik bo alun alam tiya bangke barla botor pile tang tiya jiksena labang solon jiru